이게 나는 너 베이비 베이비 나는 뭘 좀 아는 너 뛰는 너 그 위에 나는 너 베이비 베이비 나는 뭘 좀 아는 너 What I'm saying